0: 있잖아, 부쩍! 항아삐죠!
1: 묶음을 기대라죠, 너가 빼고!
2: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,